0: 야, 들어봐라.
1: 신발
2: 택시. 가래 개들하고 신발 택시. 개들하고 신발 택시. 잡아자라 잡아다자 잡아구선 빠가 잡아간데 무슨 형제나
3: 야보
2: 그럼 이제 신발 택시 에타무리라오 구바아라 구바아라 전주쿠아타 뇨부레 마마 어머나 무리리 에타무리라오 에타무리라오 마모겐다 도안이로 까바와라 치나비로 빠가 치로안야마쿠운디 마토베와 내구엔디데 수타무리라오 신발 택시 웬나무에노
1: 신발 택시
4: 조금만 줘세
5: 먹사무시
4: 난게 트랩이라와 난 니네 쯔쯔
6: 마마코니 투카라
2: Aka janja kaba kazi, kati abakana katenga faba shaja tulazewa
4: Mukala katenga gay

0: 머슬이랑 하마 흔적 차와요 냄새 차나요 말린다 카붐바
1: Navalinde e Kavumba awe wakiso yenakuzo mwezi 10 na Julai huwa mukaga Las Vegas Coca Coca City bituli byerere bila kabyerere